있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검사의 스피드 미니 윌리 미니 윌리 미니 윌리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있어. 빠르게 los aplausos, pero presente para los amigos, los amigos del grupo de disfraz, los primos patachagenses, que de esta manera se despide de ese público hermoso de ese Parrachud. El descubrimiento de los amigos, así que lo dejamos con los grandes amigos de La Maya Excelsior.